0: 승해.
1: 백수로.
0: 백수로.
1: 우리 하이킨.
0: 승해.
1: 하이 가려
0: 깨. 깨.
1: 끝나.
2: 这不行，不知道鬼子配置。11个日军，3个伪军。你来过？耶，
0: 滚蛋！
2: 不一定吧？他哪有俩胯子呢？万一是哪个倒霉蛋过来视察呢？
0: 승해,
1: 승해,
0: 백수로,
1: 백수로,
0: 백수로,
1: 백수로,
0: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수로, 백